0: 주시기 시작.
1: 미스터 넌 미스터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